0: 들어 가면 너의 표정 부끄러운 감정 나타나 날 흔들어 웃는 모습 내려가 최근 들어
1: 널 만나면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좀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여자라
0: 널 절대 놓칠 수가 없더라.